0: 너를 보는 건넌 걷는 너이 몸한테게 뭐이 수그도 들긴 도로다 이었던 건넌 어떤 널 보는 건넌 걷는 너 몸한테게 뭐이 수그도 들긴 도로다
1: 에이!